0: 어머, 아이 망칸 게 기사 기사 많이 꼭 필요했어요. 사가지 뭐 합니다. 그랬더니 보는 배게 가함 가냐이 검색해 보는 부족해 뭐 많이 가함는 뭐 무지 많아이 어머 이게 완성해 어더라고 버럭 벨레게 다만이 자는 기사 안 완성하니까 안 어머 할 때 안 가는 거 삭삭 액수리 따쪽이네요. 이니 노가리로나 도파로나 타코부크로나 아 자, 숙만이 저라더니 안 할 때는 안 숙양 바로 뭉사 안 지자야 안 것도 아번 번에 할 때는 안 사이토이네요. 신이 더 파랑노 벨레케 몸들기 기차 부족이 등토 액츄얼리 좀 그룹장노 아무도 좀 저토노 시프라 하스니가 난게 좀 저토 바로노 사이만노 할 때는 좀 사이토가 난 나이 이제 좀 가함노 함녀 왕속에 뭐 함녀 너무 차나이 가함 왕속에 뭐 사우타 뭐 가함노 뭐 다만이 차나이 부탁이 차이네 아번 먹이 안 거이 나이 시프라 하스니 저토 자라 가나이 동나이 바로 너노 다코 부코 아니 착살아이 아니 세오크라 저토노 거이 나이 양 저토노 가함 왕속디 너는 쿵나 뒤에 너 파나 뒤에 소마스나 뒤에 어머에게 누 가함 왕나 해냥 산수 아수노 사 사시네 반바이
1: 반바이 整个生产咯，啥子产能冇给人发哟？还不咯？其实一百以上个人给他那难过，还是？啊，一百以上个人呢，你哩弄弄空你干那给你不落个一盘咯？你哩内部做一盘咯？你哩干面做一盘咯？我们厦门个人一整个人给他难来，这厦门哩卫生队，政府不还给？今年，到怕今年 generation 干个人他们，阿爸还给侬整？우완충한낭나이아니녹동공과함께라니파이디증가나기는비앙과함께안고냐무승고뜨니니의풍리찰까머니깜반다니비칭띠지니제리글레가이따몽동이동라이마니지니제엄하이게풍아이캔게노강마지니게세케랭증누구이동마니아브로노증바이카하살로도니만하살로허리만아브로노기차완충라이시리아니랑자니카자니다학디북정증벨레머니자카부이바이증벨레케노사자고카나오누구아버는어떤게자하살게동난바그니완초라게밸런자오하지랑장니카방니다우리북정다우판은완초리양한게승대보대보응글로고탕나니북학나칭라이동만이꼭노노마사라요하지하이장등풍아지지리지니저토노가함그릉덩덩저토노녹녹쿵가함그릉탕덩아부노아니완축마니아부노나이마니나로고저토노아바이킨동난바기완축라이지딱이자꼭두나이기나풍가함
2: 풍가함사
1: 응풍가함
2: 앙보르도반타고파라니이런던데그
1: 러마타나사디
2: 예안지스데카이츠나이로토벨라이켄오포카함사이찬가벨라이켄오또파노티고와나마신장자고올로포우쇼도담은상나이담은야원자버튼을라이정하올라보여진짜헤이헤이나마이나무나이낭와나오인동어떠픈가그
1: 응
2: 이거를레와또하나리야
1: 응
2: 이오니저파로어하시오동타는이제담코동나낭
1: 응
2: 담코힘나낭이거래그는승자부완성은더가른가
1: 응
2: 바람벨라이완마시잡레이
1: 응
2: 이니하세가나오보언어라서언어부사로하프만하프만하프만몽탕가골라
1: 서아보알라자고아보는증사를리야도
2: 아보는알라자고아보사이만오사랑
1: 아보사를리야플리즈나나아보사는거기야응
2: 아보아보아무도사는거기야또강아이마키로동마야보
1: 사나나아보사는거기야라
2: 저라보빠인동하던사라야드나
1: 응
2: 응응아무바그니쓴녹사하리동카니보쓴강콘동나나오쓴자하테키엠노호노하나이살라이냐보아함야보이세라이암피히네오냐쓴저토보니쓴가함카노쓴완수비동나나오사
1: 응
2: 아무하이테키오
1: 응
2: 이게아본타신하신하잖아로또벨라켄카함사카코노사나크리자카아니요바이로스함바이쿵카

다신실이 뭐그 거럭사 뭐 어쩌시다 우리 양뭐 거럭사 어진이리 양네르사 몽노 아노코이 허머니 하이페노 아르사 몽나 르토그네 케빈 오르사 몽바 앙만리야 앙 리서치 해내 피네마데 마노만야 하이페노 데탕샤 르차 몽리 양 르차 몽나 앙 닌바게 플랙 하이와나 크나디 어르차 몽노 인게 파이디 크나라네 팔벅사케 어르차 몽노